0: 아침 무슨요?
1: 그삭디안 상이라니요 가시분에 단웬단 냐이힌 시러여 무소히분에 역시카티분 라삼이 한분 브라스터
0: 상께리언노 그라허 보따라 두메니요 삭
1: Sangkan paswecan itu betara mula dan ngawin nang ia sakti buka gitu.
0: Dan mati